0: 你翻咗嚟啦，揸咗，
1: 哎，
0: 咦，呢个边个啊？
2: 啊，呢个梗系老爷啦，呢个梗系大娘啦，我就系佢嘅妾侍卫兰啊。
1: 吓？乜你咁老实嘅啫？你唔好听佢乱讲啊！你仲有原因噶嘛？你咁老实嘅你，
3: 原来你咁样对待我嘅。又话要学道学拜神啊嘛，
1: 咁而家
3: 唔明嗰个衰样，快啲接住翻嚟见我。
4: 你话学法在心嘛？
1: 系啊。